왕캠 비디아바니 나삭바 서르천등 아량밤나 세링바 마타미세이 마타비리 구독 예로이보다 다비리시 딩바이점 비빈천드 나삭바 KK 와행밤나 세링베이세이

나하롤기 콘질 토럼 따위 리브싱 부따람 녹지리 구름지리 나시 부드는 락지리 떼또 토럼시다 Renewable Energy Technology 하이브 히름다 NIT 마니푸르기 Electrical Engineering Department 다 Assistant Professor 오니 레비리바 Dr. 소로카이범 닐레칸트 메이테이 우나드는 와리 사바 우나지리바 라훌 히단